0: 유물전화.
1: 스스로부터 묶어놔야 스틸레 정시오 해라 할 때
2: 헤매는 선이오로
1: öyle olmaz arkadaşlar. Bize bir araba lazım.